0: 모행세테이니 5월에 40분 지가자고 아르민도 마싱 에이치기 셀라마 홍고 헤친다오
1: Provincia yo inyambane ni masoko ayo.